0: 라우라 고대호머리 라파나 토크잉와
1: 코코노파피타 토크잉와
2: 코나비라파나 토크잉와 코토리리니야루 온슨 토크잉와 코테와타 에파야키네 코타미히 아로하